0: 또 주면 그랬지 않죠? 미국사는 하나하나
1: 나도 걸었다니 까오 주만 우리가 이거 안 해도 되지 않아 워드 걔 해고 걔 해고 요에 때리 까오 가 걔